0: 이제 제 과정치 다 대란 그 담질람 돈 걸 인승디는가 딱주 아 로마가 공승가 바르긴 담질 딘증도 소송다 등이 다야는 그 바르금디 아 침득 도듬 체계구나 아 로마랑 등니 도듬 간잡 체계구나 아 다야는 그 뒤순다 하장 걸치바즈 인운디르답그 더 외출 담바 양나 렌통요 바즈긴니 외출 동주라 대동리다등다 아 라는 그 침층 등 아다 리르 치즈그 녀르콘즈 기나라 리르기 잡콘등 데다등이 단 짐질 거긴달라 아다 로마초그 아다 고엔기나 냠중자 주랄 버트 얼음 거르질라스 콘 쳇다 거르질라스 콘 너무 거긴데 양 돈은 예주 대한치기다 쳇던 거주 로마 근름도 된지라 나 진힌다 동데다등이다 갑다 망아즈기다 다 갑단 도존 소나라 다 디르 징거르기 집착콘나라 다리즈 아무스테 다 소브다 소소라 나가신 조크 대한치기 샤인 등 마뇽아즈가다 당성 트르타르코르코노 시작타시옹고노 타나 롱쿠르코르코노 너무 오르그라만 아우크라 지니 아다 소친 토마즈기나 마르투 롱쿠르코르주고 자진디 동금에노 지기등 니글라카니 다 트르타르코나 쪽고 시작타르코나 쪽고 그게 로틀디 단케즈고노 답그 아다 소소고 덴징데 하장 도능 등 섬통시했지 등 라프르트 첨덕근이 타네양 아랑니 급시반디 늘음등 아랑니 급시반디 세숭디 전주등 양나 아랑니 급시반디 하차와등 흥니나 오다 롱쿠르라스고 추치거긴들라 아 다크르게 렌디쉐크 만지기지라스고 달라 타르투등 달라 디글음 양나 남실 가즈기다등이 타야능 소아르치 부즈르줄라카 갑다즈가 감모즈기다 과딘세시네고
1: 야엔도데바
0: 야 그지치 난 이렇게 데모
1: 야야 데모
0: 야 데모 하리냠 크나바 디스지르 인게 데랑 그 럽즈람 툰글 에츠음다양 똥츠음다니 주 레츠음데르 돈릭 바등 돈즌 바 토브든 자팅 솜딩 간 크바 라르제 브라히팅 브라히 돈드 브타르클바 시글로팅 쳇쳇 브타르클바 응뜩 테랑 똥 소는 말은 치는 얘긴 제티냠브르 과든치 안 이렇게 되면

0: 샵직 알아래
1: 젠 게르겐 빠진 라래
0: 능 허리 튼튼 알아래
1: 족보 천서서 제초 나초시비 같은 렌즈죠 조기 트윈제자 참플시니 알아가가 잔드자 센저로워 가스셔
2: 야 나충 주부서 디나 다스타양 쇼데릉가 나충 시비르가 칠 타통 렌슨드가 참바 땅부 조기 드긴저가 나시기 조열 레 조기 드긴저가 참바 충문데 인지나 주부 충충 초가 걸릉근 전통음 사거스고 충충 그래라 게데 데릉 자바승닝가 렌슨 타통드가 카프르가 시글름질리다 땅이 아릉가 릉근 전통음 지지리 자득시 여킨가 주부 충충 요나 디 다스타니트 디츠 담슨셰도라 렌슨 타통캉나 카프르땅 용주 아치그리와인 렌슨 타통캉가 카프릉정 특거든 지득슴니르가 섬든 나릉하땅 특거든 지득슴니르가 섬든 트기노 주부 충충 청마가 일라사우이리 송요라 야 디나 디릉 조기 드긴저가 삼바 청문다기는가 톰르 주부 충충 속에 아야는 그 공승 그 럭치에서 거득시 요노가 실라 동무인지나 포리지마 충충 도르시 초르치급 릉노가 갈라잉 아우 시청설 거 노랭 해문데인 나초 정말 냠게 랭데 로뇽 당식시야

야나 청문 두부처 대릉 조기 증인들과 참바 청문다기나 공내 애초 성마게 냠게 법리지마 청청어 놀지 소식급 능노게 글라잉 아우 시 청설근어 랭 해문데 영어 통치시 너리라 두부 청청지 전화잉 조기 증인들과 참바 청문다질리다 등이 린슨 타통거 값스 린슨 타통거 글름니 아정가 능가근 전통문 밤 영나 yang di shuwa ga shuwa yoni di shuwa lob zhong ye ko ni me ya yu kheng ge zhu bo chong chong cho ni ta ge a zha leng yo ne ge sam chi ra ma nga yo chi re la ge de zhu bo chong chong chi rang ni ji ge le ra le yang ge sam chi de ngo jo na chong shi bi ga ci ke lin sin de ji le da dang ni zhu bo chong chong cho nyam chi le xian de nan har xin de ngo jo na chong shi bi ga ci lin sin ge zhong zhi ge

ཁལ་ལེ་གོ་ནག་ཏམ་ཅིལ་དག་ཏོ་པོ་ཆུང་ཆུང་ཚོ་ཉམ་ཅིལ་ལེ་ཅི་རི་ཏ་རིག་ཤེ་ཡོ་ཁང་གི་ཏོ་པོ་ཆུང་ཆུང་ཡོ་ན་ལིན་ཚན་ཐ་ཐུང་གི་སྐལ་མ་ལ་ཁ་པར་དང་ཡོང་རི་གར་སེ་ཤེ་ལིན་ཚན་ཐ་ཐུང་ཁང་གི་ཁ་པར་ང་ཅང་ཏག་གི་དན་ཅི་རིག་སམ་ཉི་རི་གི་སམ་དན་ན་རང་ཨ་དང་ཏག་གི་དན་ཅི་རིག་སམ་ཉི་རི་གི་སམ་དན་ཏག་ཡིན་རེ་
롱롱이 나줄까? 주부 정정수 카프라그비 쇼트 아직은다니 어르무와 기진 모자터그 윤티그 담질 주부 정정수 등 잡을 로나 윤티인디 담질 치즈욕 뜨그타그 담질즈가 통통즈셔줘일 니쇼가 쇼아요 큰게 주부 정정아율 닌당잡나 주부 정정치 전화잉 아치 노르소 땅 잡으래 남진더 로무르 년지래 가와당 뜨간신이 다룬 로무쇼가 도중세 큰거 주부 총총라 망아서 요지래라 능르 기스 아야 능그 디츠 든담이다 땅에다 릉그 가슈그란 디 탈라 솔른세 큰 디쇼가 중화세 큰거 주부 총총 망아서 요지래인득 야, 티나 로무와 키친 모자트그 준티그 담질라 좋아요 큰거 주부 총총 참마그 나와스도 라지뉴고 모자트는 잠는 것등 7년적 젠지 고로무그 키친 그래라 디마세그 콩인지나 멍총남라 치차지요비 로무와 그 문하식 정리 잠는 거 제급 소소가 드마 남지 드물라 포소가 어려용 담바 치멍힌지나 모자 터가 잠치리 뜻일고 모자 터 로 제급 당니 요르블랑터 코나 어려미 타지 라시렐 뜻이리 직송나리 모자 터는 한니 니흐튼 메이드 어려용 거 챗드 스케 총아인라 요르블랑 흉당 잉나 조아미르 스틸라토비 스윈듬제 니츠비시징 인더세르고가 어르무 계진 멍히라 총티니 한치가 히르다요 바리 언정 모자 타등 자버 현적거 잔칸 미트름 바르와시 영 흔든 용아리 어짐츠는 모자 탈라 어르미 탈라 히르붕아와는 공일라 람든 주키와 등 사마 사키와 진드 한치스 주요 바시기 인더세르고가 Shilu shikdang ngapchi ngatik lor, mota thana rumi jekhamsi chakbi. Sar cipul segunu gnindani shka chungkhang. Apa na ma namchi kishang karvi pochanggananga rumu khanshigaril. Mota thaga jatsi gomtsir nruhiwa nizung, kongi chi yang dhagbi apa ga da ku aje tl sinu ga rumyang nam chul khiwari. Ninshila apaga mojataga ayangshtaga tingishtangta pachuk tsarkaga ayangshtaga mangasaga tiyo no ghovrigi. Tangtu kargi sema dana shibaga gangduta tiyoashi yinjari ndotsik. Rizara shibga shtinu tainjina aroyang zamchi chukjirshig inba vzhani khisung. Ngini longo vzhi zamla sunbi mojataga ayang zamju khisungari. Mota ta loo nga sun ti ro chi ganglong shik chua le shung vi ro yung nam tsumil ta ngin zin tapa le zin tarung jin chu ke ngay chi pan cin de pa le shung vi dar dung ge to cil jing chua me pe ngang ni shet tapa le de na ro mo zhang khan mang chi hi ki mo chi ganglur yung hit me pa shik yin da sir Lutika kapsa mota tana gayang shtaglashtini rumu shuwa tang shkab tukta rumu shuwa gayang zumba jila xiang chayo bi rumu kanshikta jirwi apaga kong tang konga achi nika chani yorub langa jakub sosur gorshchula chaftun shepar songwari gorshchula chaftun da dagdag longu chayirangla arjin tapa tang mota tayi shtamuwa yungje yisim garaftag
Штамуви

체크스나 토마그 리스마 아누크 뜨금 체크 다 희샤나 토르중 다슈 강지테니 페지와 그맥 디좀 쓴거 아야르 근능 그 가와 다 침득스가 존재나 차르지 오는 거 군이 다 공성 그 디촌데다 고르 화식 당이 공리시에 누구 사와 나 직진스 군은데 당이 회색적이시나 다 당선 어린이 그 잡중 다 종점이 오빠 다 루나 하정 통로 그 침도 고르스크 다 이런 게 쉐이 때 남진 쉐이글과 회차라지게 되던 다 도중 지정증 이렇게 지금 인생 지지가 아, 다 늦은 국을 도만드 다 망원아 다 도중 시식국 그 다 럭차 유시 잠보와리 다 그게 다 망원아 나소나 나소나 잘롱숑나 다 진축 그 렌즈 제형매 바 하마그 전주무히니 아 샤와그 냠뇽메니 다 샤와 강즈 리 강즈 르가즈 떠나 냠토메니 아 다 랑츠라 게스메니 뜨먹 세이즈 근지 죽이니 가다 흔드치고 나 랑닐라 뜨먹 동치르즈고 그거 양 늦은 군도 양 침등도 전 국어도 그거 냠 조직시나 다른 것도 세상이 아 디엔치니 아직니가 잡중 시그람 메뉴가 성주만 코르즈가 존재나 다른 그 세이 참아 아 치즈그레즈나다 아 디 아주 리치 빵라 잡아진 다 가야메이라 디 소중 근슈 자통 다 닌츠근 룬득쇼슨 강스게나라 티토메이 가야마이 드가지가지거나 세인 드진군데 전화다 치즈그레드나다 소브자나니 소브중화 아라토메크 아 다 점정능이 닌극하 시그틀리 가브르뜨득득시니 데통 다 유니 하마그 과문닝 다 소브자나니 디르긴그 츠크마츠크 다 시카 중우 다 아릉도 긍튼링큰그 세이즈가 근지주기는 가다 큰데 치기다 너무 도마시고 망그 뒤짐 선거야 늦은구 그 하마디야 다 지금 지게지 지금 아야를 듣는 거 공승 것 같대 아라는 거 버즈나 샤이가 다 지금 눈득 좋습니다 지금 지금 뒤뚜그라 지금 다 종이 있잖아 지금 사거 없지 다 너무 그 댄스도 선박라가니 침즈를 했다잖아 환주 그 차친 종좀 요니 다 돌수 인즘 마사누가 다 침득 거즈가 ti anamba kanta ta ayar ganaz gina chukku ta zanjigiz gina chukku delta chirzina ta charzira gordik shichigra mela ta chig lukhina na gordik shachig yotagnir ta chig kakhizg mechungnir dina ta charidazina ta namina ra chiga janam wonang nigi ta tige yadawano da chengu shayinde chig tija thongja ta chikgu wana chongzumzi yonara shayinde chengu ndaga ta shigini hamag gadig мысымк араны чыгпасамы детоны чудота аранчи аранду кысамлу кышыг туг тонду тыгынду кысамлу шиг денг о я та дижим цынгыда де ченгу гы яна хама зыян цыгы зычы араны гычы аягынын гы консынгы кава та дицоды годы галыгыз гычы жүлдө шиг хындыны гачы дижим цынгыда ачу чысы гүнэрэ на аранила чонжина ᱛᱟ ᱭᱟᱨ ᱜᱤᱱᱤᱝ ᱠᱚᱱᱥᱤᱝ ᱠᱟᱢᱫᱮ ᱱᱤᱯᱨᱤᱛ ᱛᱟ ᱪᱷᱤᱫᱤ ᱜᱩᱜᱟ ᱛᱟᱢ ᱥᱟᱢᱜᱟ ᱛᱟᱡᱱᱟ ᱪᱤᱜᱱᱟ ᱛᱷᱚᱨᱡᱩᱱ ᱟᱹᱱᱤᱱᱟ ᱱᱮᱥᱩ ᱥᱢᱱᱟ ᱞᱟᱜᱞᱟ ᱥᱢᱵᱩᱛᱟ ᱤᱱᱟᱢ ᱱᱟ ᱥᱚᱱᱫᱥᱤᱠᱩ ᱠᱷᱩᱭᱤᱡ ᱜᱤᱡᱱᱟ ᱛᱟ ᱟᱭᱟᱨ ᱱᱟᱜᱟ ᱤᱱᱟ ᱪᱩᱠᱚ ᱜᱮᱱᱟ ᱱᱟ ᱪᱩᱠᱚ ᱛᱟ ᱯᱟᱪᱤᱨ ᱫᱟᱝᱩ ᱪᱤᱜᱨᱟ ᱱᱤᱢᱟᱡ ᱪᱷᱟᱫ ᱟᱱᱫᱤ ᱫᱟᱝᱩ ᱪᱤᱜᱨᱟ ᱱᱤᱢᱟᱡ ᱪᱷᱟᱫ ᱪᱤᱜ ᱞᱟᱜᱚᱠᱟ ᱟᱱᱤ ᱢᱟᱡ ᱪᱷᱟᱨᱤ ᱫᱨᱚ ᱢᱚᱞᱟ ᱫᱤᱱᱟᱫᱟᱱ ᱫᱤ ᱨᱟᱝᱫᱟᱜᱟ ᱡᱟᱝᱠᱩ ᱨᱤᱨᱤᱜᱤᱱ ᱱᱟᱜ ᱫᱮᱛᱟ ᱡᱤᱪᱷᱚ ᱠᱚᱨᱤ ᱠᱟᱞᱟᱥ ᱠᱤᱥᱤᱠᱩ ᱡᱤᱪᱷᱚ ᱠᱚᱨᱤ ᱫᱚ ᱪᱷᱮᱥᱮᱠᱩ ᱜᱤᱱᱟ ᱫᱟ ᱪᱤᱪᱤ ᱟᱱᱫᱤ ᱠᱷᱩᱭᱞᱩᱠ ᱡᱤᱪᱷᱚ ᱫᱚ ᱠᱚᱨᱤᱥᱤᱠᱩ ᱟᱱᱤᱪᱤ ᱞᱤᱥᱟᱱ ᱫᱤᱡᱩ ᱡᱤᱪᱷᱚ ᱫᱚ ᱠᱚᱨᱤᱥᱤᱠᱩ ᱥᱤᱢᱪᱤ ᱪᱤᱱᱠᱤᱢ ᱛᱚᱥᱩ ᱡᱤᱪᱷᱚ ᱫᱚ ᱠᱚᱨᱤᱥᱤᱠᱩ ᱟᱡᱟᱪᱤ ᱞᱤᱥᱛᱮᱞ ᱥᱮᱜᱩ ᱡᱤᱪᱷᱚ ᱫᱚ ᱠᱚᱨᱤᱥᱤᱠᱩ ᱟᱱᱟᱪᱤ ᱟᱞᱩᱜᱱᱤᱱ ᱫᱟ ᱟᱱᱮᱱᱴᱷᱟᱱ ᱟᱫᱟ ᱠᱟᱯᱨᱞᱟᱥ ᱠᱚᱯᱟ ᱛᱟᱡᱩ ᱡᱤᱪᱷᱚ ᱫᱚ ᱠᱚᱨᱤᱥᱤᱠᱩ chimli zhigzhigil zhagzhigil ligzhigil hama

0: бицэн тоордог битг хсартулж ила гажигчиг скандал удаарти шигли тонзич лошви чаним кочулвше тан цанриг донтамбиго ни годжгче бадан рэмти томрар жарчил дан шигли тонрв жандан жирви гомтв жемжуг сугдонги си нанчив тана Adabdanbi Tsinyan Nganyana Torgan Kamsu Danga Zoblong Omawi Gomjishi Wabjotanyanbi Torgan Kamsi Alangtag Shkabhsan Bam Tsokhar Chongchir Khudu Horg Rangchong Zongta Tsongko Zama Shangchin Satiji Dangzu Shuji Zhushin Gombu Zakiji Zhongko Zoshin Alangga Yuanshi Chifa Rindanga Zhenmin Pina Ari Khsorig Tsanrig Langga Yavchi Yuanshi Lijin Aymji Danga Devjin Kandunam Lam Torgun Kamsi Vdetung Gajongtsub Danga Torgun Kamsi Lirtsil Gajongtsub Je Huang Yuxianai Zhongki Tsarigilanga Yuanshi Bechun Li Gajotun Nyanshipala Shangchin Dangvi Rjinli Ayuna Tsokhir Zhongchir Je Dangvi Shuji Wula Zibik Rasu Li Hanjin Guanzimshi Ba Danga Shangchin Sizhunga Shenzhang Zhuanba Chenjiwi Yiki Tsikpala Shangchin Sizhji Zhushi Zhuanba Wang Xun Danga Zhang Gong Zhong, Li Xiu Nan, Li Da Yue Ji Lang Tuk Lai Shige. Gorsum Zagi Tang Zhongki Zhoshin Nalang Yuan Shi Zhong Nan Shan Dang. Zhang Bu Li Ge Nian Ri Ji Lam Ni Ki Tuk Plwa Dang. Zhongki Cai Rik Lang Yuan Shi Yue Tan Dong Ge Him Chin Tuk Ryo La. Zhongki Zhoshin Nalang Yuan Shi Zhen Min Pin Ji Lang Ge Myung Tsu Shai La. Cang Mi Ge Jir Ge Guo Ni Cor Hun Ji Tam Mung Man Bi Rang Xiong Er Gem Tsin Dang. Torgung Sorgir Gemsin Webchil Kalkushe Badang Kamsi Rmanjiko Jigar Jintin Tisang Takdongba Chagzi Chaydin Tisang Zongba Chanrik Shemjik Jemri Mjognir Donchul Dang Chivjirushe Prakandil Tongabjishide Rjayung Dang Tana Rjavshir Kavshugni Chanrik Dang Tambi Khsorchung Dang Khsorlung Gmawi Pshirdul Rangshung Kamsuji Gajakchik Janji Torgung Kamsi Gamgisab Jengishibdana Adabdanbi Tsi Nirjinina Zhongki Tsansim Tansuji Nishtung Nirjigli Torim Jomi Rjakub Gnitsil Stokshib Shegi Tsormunji Yuanshe Danga Chenkuiwi Vigmul Tsunda Salangtabdi Shangchin Dangvi Shuji Jomba Ligchi Fan Vigmul Tsundar Shikbarma Zilagdamchala Zhongki Zhokchun Langa Yuanshe Yigchen Danga Choji Chichin Mina Tangpei Fu Xiongshin Qina Hu Zhenqin Ji Vigmul Tsundar Shiga Vigmul Tsundi Dang Yuan Shi Dang Qianqi Wab Jigni Ji Dirim Huomi Stokshib Gnitsil Rngi Dang Songzhil Shidi Zheyul Chakong Lamg Nip Samlu Jiri Samu Dang London Jimbil Shi Shangqin Taitug Zheyul Dekhag Dang Kili Devjin Canrik Shimjig Lam Ji Ji Timi Yengi Ni Zhwa Don Ba Dang Yuan Shi Dang Qianqi Wab Nam Ji Rerevjin Lan Dabla Sikzhong Dang Kili Shemjig Li Kongji Ji Pantsin Ur Samlu Ji Ri Samu Shi. Ligchi Fan Ji Shangchin Dangvi Dang Shangchin Sikzhongga Cav Shi Di. Zhongki Tsansim Tansuk Dang Chorhun Dar Tukshib La Yongvi Yuan Shi Dang Qianqi Ur Lhasam Nam Dag Gwa Zhin Shi. Ki Tukshib Gavs Qianqi Wa Dang Yuan Shi Nam Jankim Ji Yengi Dang Bu Dang Tonli Glang Kili. Canrik Shemjig Lirtag Ji Si Sab Shikib Shi Di. Yengi Tukshib Shi Ni Chorhun Ji Peji Ji Gagnil Gjo Ba Dang. Peiji ji taulim tisang tang tong yi tai la, rikhtub ji ndakchur za qin duan chul shi. Mzhiyul dikag lagzhig nanmu dang vdalin ganglag shi di, yuan shi dang qianqi wa nam ji duan bi, tabkhi wzung o dang, kocsi wzan bi u zhuolim lag bo di, chorungun ji bitsin toyin peiji la shkandil tong wi, shabchul rngi sib jirgi shib dana. Adabdanbi Tsi Nirjini Na Jayung Huitub Nyo Tsungan Jemtun Tsungan Da Jejang Khangchigar Tsungu Tsama Tsurung Shangchina Xanjir Huibchunji Ji Nhe Chati Shangchina Gongchunjina Nyamzir Lhansu Gudang Tsurung Huibchun Kangar Nyamshil Di Tsugu Tsurung Murga Huibchun Kangar Tsugu Likung Arngayi Chabi Tsurung Jemtun Lashigdi ཁྱིག ཚང ཚང ཚོགས Nyelim tsorong shuang chine, mesin rukhchub chachub rukhki, mesin udenjig taichi chetun shibshirbi ur gwadigwishi baadang. Garchul di nishtung nyechigli erdar gawi erdanjig ur pejiri. Tang di chetun shibshirji tsongli shugdi gdigzi chetri dang. Ergansi likung, mamchi likung, chilig shegu pisa, tsongra dang, chongra, zhuankang dang, xonjun kang, jewi rosil kang. ngarchul ba mangwi kheli sugo marna mangdi chagni ildang devjin nyekha chewi gani suglam gni mesun udendig taiche ngomil chengi la shabshir dang tagtir lagchi shejire temun shabshir che qzogni che tankil so shidi nyenki ngomil che cheng na zug tagtir lagchi namu shini khandum rolum dang udendig rolum mesun ulungkur che rolum chi che khartung gni tilq zuru zong ni shabshir che ba dang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Yoshin Tazuk Je Gochuk Nitsi Lapshuk Yung Ni Shibshir Jibshay Jiri. Nyak Namba Ditsuk Gunga Tengdi Dituk Sanjir Shan Tsumda Ninjogu Lensendagar Zomriga Ba Kawurin Sotangar Zomjungan Kirwa Sonum Tserangdang Khwabtinja Tsomur Jil Starkilwa Durji Tserang Chachib Darkilwa Gangchak Tserangdang Sonum Rinchinag Niyini. Shoni Chetzi Mamtada Tsormun Jangchuk Nyamchin Keng Orkul Longchinja Lensendag Jantagla Nyambar Gapsashi.
1: རྒྱལ ཁམ ཁསེར ཅིག ཉ ཁང རང ཉིལ སོང བའི གོ ཆ ཁམ ཆུང དང ཅོ ལམ ཡ ཚེ དང གས ང ཁན ཧ ཅན པ དེ མོ ཡན ན ཆེ ཚེ དེ ཏར མ ཚོར ཧུན རྒྱང རོགས ཉམ ཆན ཁང ཝོར ཁལ ལུང ཆན གི ཁམ ཆུང དང ཅོ ལམ ལེ ཚན ལ སམ པར གབ སེ ང ཐང དེ ལེ ཚན དོན ཟམ པར ཟོམ རིག པ དམ ཅིག ཅེ བིན དེ ན ཐང དེ ཁམ ཆུང དང ཅོ ལམ ལེ ཚན དེ ཚན པ ཆུང གི ཉི གི གར ཚན པ དུང ཡན ན ཇོཁེ ཡེཤིབ ར ཚན པ ཉི ཡོབ ཅ ཁམ ཁིབ ཤ ཡིན ཞུ ནེ གི ཅོ དེར ང ཚན པ དུང ཇོཁེ ཡེཤིབ གི ཚན པ ཉི ན ཤིག ཇུ ཡེལ
2: ཇོལ ཁུའི ཆེ མ ཆུང གསུམ ལ ཁམ ཆལ ཚ དང རན པ ཡ ཇོལ ཁུའི ཡེཤིབ
1: རེ ཁ ནམ པ དེ ན དེ རང གི ཚན པ དུང ཇོ ཧུ ཡེ ཤིབ གི ཚན པ འདི ནང ད དང སྐབ ས ཆ གང དང གང ཟིག ཡིན ན ཏར རྒྱ ར ཡང ནབ ཅ ཚུང ཚོ ར ངི གི ཐོན ད ན ད ང གོ གོ གོ གོ དང ད དང ཡ ཅི རུང རུ མང ཚུ གི ཇིམ ཇུར འདི ཅུང གལ ཐེབ གོ ནི ད མུ གོ ནི ཚུན ད ས ཆ གང དང གང ཟིག ཡིན ན ཤུང དང ཇུང ཇིན ཡོ ནི ལོ ཁ ད ཁར གི ད ཏར རྒྱ གི ཅོ ཇན ད ཅེ ཅེ སུང ག དང ད ནི ད ཏལམ ནི ཡང གོ གོ གོ གོ གི དང ནམ པ ཡང ཁང མང མང ཟིག ཤུང དང ཇུང ཇིན ཡོ ནི ནི ཚུན ད མུ རེ དེ བཞིན ད ཚོ ལོ རག རང ཅུང ཁལ ཐན དེ ཟུང གོ ང ཁུང ད ནི ཡང ད ཏལམ ར ཡང ནབ ཅ ཚུང ཚོ ར ངི གི ཐོ ནི ད ན ད ཏང ད ཏ བ གི གོ གོ གོ གོ གི ཅོ ཇེ ཅི རེ ཉི རེ ཤུང གོ ཁ ཟ ད ཏང ཡི ད ཏང ཡི ན ཚོ ལོ རག རང ཅུང ཁལ ཐན དེ ཟུང ཅབ་དེ ཅིག ཅབ་དེ ཉེ ཐོ ཁ ཝ མ གང ཤུག ཅལ ད ཏང ཡི ཨ ད རང རི ཐན དེ ཟུང གོ ང ཁུང ད ནི གོ གོ གོ གོ ད ཅོ ཁ ཡི གི ནི ཚིན ད ཅི མོ ཡེ ནི ན ད ནི ཁ ཡིན ཅུ ཅི ན ཡ ཅི རུང རུ མང ཚོ ཁ ན ད ཏང ད ད ཡི ཁར གི ད གོ གོ གོ གོ ཤུང ད ར ཅི མ ཨ ད ཆེ ཡི ཟམ ནི གོ གི ཆེ ཡི དུག ཟུ ནི གོ གི རང གི ད ཅིམ ཅུ ཏ ཁ ཁང ད ཆེ ཡི སོང ཅུ བེ གོ གི ད ཁོ ད ནི ཅུ ར ཅི ལུན ཟ གེལ ཡ ཝ མ གང ཤུག ཅོ ད མོ ཡེ ན
3: དེ
1: མུན དོན ཟབ པ རེ དེ དང ན ཆུ ཤ བ གི དེ སང གི ལུང ནི ང ཆུ ཁྲིམ ཆུང དང ཆུ ལུམ ལེ ཚང གི དེ རང གི བྱ འདྲེན དེ དང ལེ ནེ ནོ ཉང ཐོག ཁ ནེ གོ དེན ཆེ ཤི ནེན 대당나 땅가 추 지는 총아 다나 랑리 초로르 그런 좀 클튼데 종고 마쿵더니 녀르메 나다 쳇금 소아르 니라 잘음 소소니 지 고응고르 그 돈덕 조시 너무리 평군이 니실 너무 욕하세 대당나 다추 니코른다니 다 지금 고응고르 그 똥땅에나 조금 디에나 바나 조금 지금 리나 조금세 디르라 안 디코른다니 지 고염츠나랑 무슨 거 좋고 해리 골다더니 다야 치르르고 망초가 디쇼금더니 입쇼금 뜨그즈가 아잠는 자 도그즈니 군나 디코른다니 카다즈기나
3: 아데린 돈데 봐 다음 무주 던지 농단다 생기나 너무 건고고 그때 군노가 니튼도 무 진이리오 같대게 아랑게요 콘츠랑 생기 너무 자 진이들 땡이달리 카다즈기 비나 니튼 동무 치즈지나 민츠 무주 집들이 코나 너무 그 지르졸라 스카이 코노 너무 그 진득 총총 기용다 뜨끄던다 치즈기나 또 그지가 구르무트 치탄 바샹 오토가 잡땅에 아람드스티나 디티 카프르말링 구르무야 하라티 잡땅 아타 시기트인 수크징 추나티게 ཐོན་ཐོས་ཡིན་ན་ཅུ་ལ་གུ་ར་དེ་རེ་མ་ཏ་ཆུ་ན་རུ་ཡི་གང་གི་གོམ་ཁུར་ཐོན་ན་སོ་ཁ་ཤང་རུ་ཏ་ཁ་ཐོམ་ཨ་སོ་ཡི་ཏ་ཁུར་ཏ་ནི་ས་ཇ་ཡི་དེ་ཅང་གི་མང་གུ་ར་ཧར་ཤང་ཁེ་གུ་ནག་ཁང་ཏ་གུ་ཅུ་ཤ་ར་ཁ་པར་ཐོན་ཐོས་ཡིན་ན་ཅུ་གུ་ཨོ་ལ་ཤང་ཏ་ཁ་ཇ་ཡི་ཇུ་ཁ་ར་ས་ཇ་ཡི་ཇུ་ཁ་ར་ཏ་སོ་མ་ནི 좋든 뜸스리 이따 아젠더티 지용나다 춘데 치킨 거 그렇게 손을 뜨지 지용나다 코니 스티기 카프톤다 코니 던데 좀 그 리콘 가게 못겠다 고안던데 냥니빌리 스파샬리 어 다테인다 다 그중나 너무 그 남청도 못 그거 나 안듬 리고노 도무가 가 남청도 그 들리나 저 그무치 못 고치르지 단이기 지니 또 그무치 뜨기치도 뭐 이런 것도 못 잡으리지 니기 지당다 그 아 간자 마티고 공공에나 쿠티나 마츠가 아 납치트치즈가 담으고 뜻송에 주 하라 아 타크트 송에 조자고 무크라토나다 구진이고 무트치 담부터 그르쿠티다 디나니 텐더나 추가기다 아 다소마가 진득되다 나 송이니 송에 조자 뜨가 아 데트카프라다 나니치 송에 라카 오군 무트 뜻치 담바 쿠통 담으시
1: 네리
3: 이탄다 그르그라 진자만다 진돌이 리콘티나 송이다 고아토무 에오지 서치치타 수타도 무그 메스 이리타 거기는 고고 코티스 선생님들이 당고 주나 특히 돈돈 너무 그 남았어요.
1: 아니.
3: 원래 니튼 돈 못도 못 그다. 아니야무 아 영 뭐주 어중거 심어 총총다. 접전 다시 총이 샤발라스 관데 존이 고는 것도 뭐 나준 총총이 총이 고무 코비 지쳤다. 자트니 가가 감춘노니 가데이 지쳤다. 자트기자 너무 자트기는 좋까 다.
1: 리리리리리.
3: 원래 자트기자 맞도 못 있는 지쳤다. 나양 말이요. 아 도무그 점마도무그 팔링이당 다티노니 갑다이니 구구무드 쳇고기지 치송다 쳇고나 주와그 나가 도그나 갑랑정을 도무드 사위적고지 되게 제이다 리시 이당나다 주 도무스테라지 다크르기 소마티니 되게 리시 이당스기다 주지안 드니 치기치기도 그 문기치기도 그지 되게 쇼타미니 다 영구르무나가 동치기니리 도무드 송에 나가 가구무 나안죽고지 그거네 다니브샹올라스 과 도무드 나가 고모 나오셨던게
1: 아니
3: 되게 좀좀다 고모 처저라 지금 도무지 나왔던
1: 말게 하라고리
3: 올레 하라 뜨거 말거든 나도 고모 도무지 나나 소통게
1: 리리리
3: 올레 소통다 셔르 렌지나요 레마트와 다 뜨긴 고도 도무지 되게다 요 무추나요 나 셔르 올롱고지 되게 요나다 예수브라티 치소나다 광통고 심옷길가 다 그리고 고모 처저라 지기 하라 상을 터제죠게 대형 송영의 주자질이 하라 공동 송심모도 자이팅이 안덕줄라서 갖다 이나요 머게용 송야 노친 팀큰 것도 못 만나지 아 치료 지나 안덕줄 일이 다수다 머게용 고르무지 자지 치송이 지가 그러니까 카프레야땅이 카프레야다 조금무도 안 도무도 못 기대라지 치송다 카프레야땅이 고르무지가 아 돈이랑 갑자 도무지랑 땅도 도무가 나바스 이따 돈이랑 갑자도 머게 시라 초송이라요 잠바트께 시기요 ᱱᱩᱪᱩ ᱪᱤᱵᱫᱤᱞᱤ ᱠᱚᱱᱥᱮᱡ ᱢᱮᱠᱟᱛᱟ ᱛᱟᱵᱩᱨᱠ ᱡᱟᱛᱠᱩᱱᱫᱟᱜ ᱟᱱᱚᱥᱤᱱ ᱛᱤᱠᱩᱱᱩᱱᱫᱟᱜ ᱥᱩᱱ ᱟᱱᱤᱥᱱᱟ ᱨᱩᱥᱩᱱ ᱛᱚᱢᱩᱫᱤ ᱛᱟᱡᱩᱛ ᱥᱤᱠᱟᱜᱢᱚ
1: ᱨᱤ ᱨᱤ ᱨᱤ
3: ᱪᱤᱥᱚᱱ ᱚᱞᱮ ᱚᱞᱮ ᱛᱚᱢᱩᱫᱤ ᱨᱤ ᱱᱤᱛᱚᱥ ᱥᱟᱢᱵᱟᱢᱩᱱ ᱡᱤᱱᱟ ᱭᱟᱱ ᱨᱟᱝᱫᱩᱝᱜ ᱢᱟᱱᱪᱩ ᱨᱟ ᱫᱚᱢᱩᱜ ᱠᱟᱢᱪᱤᱱ ᱨᱟᱱᱡᱩᱝᱪᱤᱱᱫᱟᱜ ᱪᱷᱚᱠᱟ ᱥᱮᱨᱡᱟᱨᱮ ᱚᱞᱮ ᱫᱟᱜ ᱱᱟ ᱭᱟᱱ ᱪᱤᱠ ᱥᱠᱮᱵᱡᱤ ᱜᱤᱫᱟᱞᱤᱱᱤ ᱚ ᱥᱟᱪᱟᱠᱟ ᱠᱤ ᱢᱩᱱᱫᱤᱜᱱᱟ ᱫᱚᱢᱩ ᱥᱟᱞᱤ ᱡᱤᱭᱚ ᱱᱤᱱᱪᱟ ᱜᱩᱢᱩ ᱱᱤᱵᱡᱟᱱᱤ ᱥᱢᱡᱟᱱ ᱫᱚᱢᱩ ᱭᱚ ᱛᱟᱣᱟ ᱠᱚ ᱜᱩᱱᱟ ᱨᱤᱢᱟ ᱧᱮᱨᱤ ᱨᱤᱜ ᱛᱚᱜᱱᱨᱟ ᱜᱩᱢᱩᱥᱢ ᱡᱟᱜ ᱛᱟᱢᱟ ᱠᱷᱚᱡᱩᱵᱨᱟ ᱛᱟᱠᱩ 나카노니 데티 체조지 디샤 디샤 디스노 담마 츠코나 나송이니 니 체카 쫑아 데탄 조기니 고르무 톤

0: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1: 바로 게라르나도누가 도도콘데 인지나다 아마무문 초와 인지나 데치큰 초와 요누 도도콘데 인지나양 저츠부 수치 다과든 체셔고누 권천 땅아과든 체셔고누 아지마양 권천 땅거 아 너츠 일라즈니다리 권천 땅거 지테 달인지나 초안데 인지나 만트트 아 제지 제가 간조근 지금 주거 넌바터 요 거도 못 모지
0: 그래래래 트지체 야 내급 데모 타히데르
1: 야 데모
2: 땀땀 땀세미 샘땀 심아비츠 돈땀 돈가랑니 리땅 리르접츠
3: 소문어 워스가 논친제 강정 셰능 렌츠나 냠브라가 스시
4: 아리 자성 세비상 칼란지 완드니 나치 파일 마루니 톰비 아 야용 근초 회락진 완디 잠초이나 글마란 신나 공개나 젠즈지
0: 왜
5: 왜
0: 오 완디 잠초 초 데모이나
5: 데모인 데모인
0: 치 총은 장로년 천컹 워크에 동천지 간종 샬랑린 천나 특자 잡주리 노과든 치시니
5: 오 네네네 아클라지다시 야이야
0: 네네 제가 손나 지니나 당연스 그래 아니니나 아제용 근초 회락진데 덴비차니 동고 권찬당 즈니 로업자 땅아놈비 아낸가가 디컴데 제용가 공와스 탐제베이나 땅가 과진나와 땅 땅게 나랍치이나 디섬바가 로르진 동데 나서므타우노 감데 제치 따따린 산달라니엔비 아자시니엔 칸남라 지니나 초랑이는 오토즈기 아 데니기나 당연식인비 찬드니 아라니치니나 따따샤와 조치즈글리요 마와 마트타 라니치 레젠비 샤와티 이테니 제터는 배파셨지요. 틀라숙뱅이 테니나 참아카다지나.
5: 오 야야 이건 니냐 완디 견초즈아. 당이 파인지나 아래쿵 상거죠 망고그이. 가상 때는 이나 당거스지 이거래 당당자 클라 과든체 주체 수지라 과든체. 나랑거 당연시인 비차네 아래쿵 기스지 진전바시인 비차네. 메세드그 품들아 단자 소. 레콘기세다다 챤드글라다 타페이죠 아예 레콘기세다 김진죠 아다 마오아이나 다랑가 니와요 츠쿠니즈그메다 레콘기세 페기동교아다 레콘기세 타페탕네 마무몬소그츠와 페기용교 아랑가 바파셰쵸그 차즈니
0: 체치 조슴다땅 체체 푼든데 돈은니 오나게이나 다히몬덴서
5: 야야 과든 체게가
0: 야 다히델흐
5: 야 다히델흐 다히델흐
6: Лофтен Гермельги, Чечев Шуче, Си Цзиньпинген, Зептуно Нанви, Капшук Сэм, Тэн Тэртуоти. Батун Чэмби, Чатхуранлига Тангарб Чэнги, Дякб Шугуни, Нзэгчин Чэби, Цорнунги, Ли Эртумги.
4: Аре, Нзашан Сиви Санкаланджи, Тэнан Джигнтр, Наци Паил Цолони Томби, Ажайу Нэцу Хуэлэгчин, Гомчук Сэрнга Капрджэла, Кунгэна, Пчэнджи.
0: Вэ?
7: Вэ?
0: ओ अक कमचो सरन छो देमोइना
7: देमोइन दोंदेबा देमोइन
0: अ देमो देमो छोंन जानरु यानथिन थों वर्के लोंथिन ग गंजो सेलन लेनथना थकटा जापचुरी नो क्वाटिन छिसने छि जाचिन खनामला छेरानिल ngोटों दोर दिजगिना
7: ओ या तांगा इंजिना पिने मोंजों समदु टोंदे ज्याखा देवी देमो कोंचो थेरानि आ तालु लुंगा छिनारनि न तारंगे तंगना सिदाली लुचोर जिन नबोंजों गोरो
0: तांगिन सिगे नो नेथनदनि ना ती तारती वारते जिना छिसेवा सु न छिजगलेनि
7: Tangarangi, Tachinkum Sili Yamli Kong, and the Mosinier, Tan Yamli Kong Injina, Nandana, Champa Yara Tichan, the Moswok, Tanya Tang Gabjara, Gutsukojila, the Moswok. Take it on Arangan Yamli Kong, the Injina, Taso Nirkono, Tadgnak the Soy, Tadgnakalakan, the Niridali, Yamli Kong, Limerka in Asoko, Tachampa in Asokonde, Ta Yungura, Dila Kani Tawata, Tergara. Tristan nak demo tu si mara mangki ini demo tu. Tiang si kelakane, tarange yang tapiran dengan ini demo konsesga demo tu. Konsesga lakukan dengan jet.

0: 비 저거치 멍추 나타나 먹던 뭐 바셰기 잡글시니 멍추 소니 세서 공고진 오카비 영주년 청컹거 사디 멍출 산즈기 제니 세정니 니츠 배워다르나 잡글 통에니나 만바사 사케 제 종디 멍오르숑 소르십 리카 마르진 드진올라 젠름도 호리 마정 다롱 제멍 던조진 오세르 니츠 다르나 잡글 리 히진 테비 종디 땅디 탕쿠르 사케 제 도이청 멍오시 김지 등 전이 지수 시행 사디 멍출 산즈기 지다롱 단돈 다루다 선비선라 아멍수 나타먹기 만바사 사케데 종디 니흐 잠제 데마 자르그 세바레서 진이르가 닌제 공무버 공고진 산이 서중 등 공고진 먹수기 공슬은 잡글 돈친 탈 니지 셜른 심메 디름 니흐 위로르 거즈비 딘지그데 아멍수 나타먹데 우건다 서중기 판버 등지 공고진 하르지데 지니 다르티 와르데 함종 시바리 우건다 서중 랑월글 셰피 셰구 페와리 젠 아멍수 나탄 먹기 다룽 진데 공고진 먹훈 땅 멍초 데브진 공고진다 도비 냠제 제속 제셔디 송슈중 먹훈라 잡글 셰진요 공고진 하르지 제 덴직 니분 자적 임바 땅 산이 적치 땅 셔지 제 서중 랑월글 셰피 적치 멍비 산이 생글 주시 공고진 서중기 니통 녀르직 루다 지위 단직 니종 别记无生亲等 조후 생친 사클 몽우르 요비 퍼른들 팬똥 리뜨거든 메흐 퍼른다 팬똥 에사 촌친조 큰속디 요바당 잡굴리 퍼른들 럭슬 만나등 지비 후세 적치 점만 몽우르 흐름이 되요세레 냥크남바 텅디 제치 산지 렌츠 셰차르송 렌츠디 좀직 바카우른 소등 좀진 간크르바 소놈 세릉 등 화프드느자 조목질 다르클와 도르지 세릉 제치부 다르클와 응적 세릉 등 소놈른 칭긴 이르근진 로미 제치근 헬름도 셴니 다디무시
1: 자시 미토코자비 와능게티 찰

0: 야 저거 데모
1: 뭐냐 데모 저 데모이나
0: 야 데모 데모
1: 어깨든지 시팅 총총인데 동네인데 룸도 그다니까
0: 룸도 그다나 이제 엄마가 다그선지 럭코르즈 마치는 자고라세
1: 아 네네네
0: 디 우셔 쯤 그러죠 인식들이 다 영통 삼아주고 뭐 되니

나가 거의 그래. 허름슨 쳐서가 없지 타네 나 좀 튼들 비야지고 저 망하지도 저 어머니라 아유 그 없지 타네 나 태연나서 말하더라. 그것들 그렇게 공이 좋다나 당구 그렇게 저거 뜨고 저래. 녀섬가 공이 좋다나 특성가 같이 쉐고 저래. 옛나 튼들 쳐고는 참 튼들 쳐고는 뒤땅다니 다 때랑 땅 맞던 건 고마이 달리 그남 같은 거 토 마이 달리 니 때랑 다니 특샤난 고니 식샤리 자라 나스타니 치올라나 옛나 텐들 세코노 참튼 세코노데 토고뚱우 우깡스 간선 고거 지타나 옛나 텐들 즈그라 참튼 즈용고나 가제나 시아크 카요나 라타가 메롱고 세로 남신 거 고니 토금르뚱우 르니 땅 참성 가성은 고 담달이 참튼 땅 텐들 이용달이 파샹바자나 르바요노 즈그 정말 온구나 템바요노 즈그 땅니 숑나 옛나 더시타비 니간지 제리 삼거 나냐비스나 야냥 제리 삼거 야 옛나 떠나 첨성 그 와르킴 탄저 뜨끈 힝군던 거 그지 떠나 옛나 토그머 떠무티 타카르성 떼런 거 포무다님 거 어얀 뜨응우증 달리 폼쪽 먹는 거 따와메라 달리 어른 거 사성 떠나 비틱 탐책 거 와른데 영어로는 그 그렇게 까짜 총부 샤리 달리 제네라 문도가 연도가 강도가 잔도가 떠무이 만년 거 삼거 어쩜 선 쳐서 거 어디 떠나 나른 거 침묵지 거 사성 떠

오고디 땅에나 때릉이고 보거나 님퍼나 좀 어떤 알지 그 기속 줄 잡고 통하던나 니속 거고 생마 단지 그 땅이 땅이 측도 땅도 년대는 그 기도 통도 밥대는 그 땅이 니 땅고 치완탄는 니 땅정을 감탄는 그 땅아 치 참암탄는 그 땀치 우셔진 거 초나 희릭 기세냐 크로니 된동거 롱이 허탁나 아니 이렇게 님아 크로니 그땀 특성 회당 전는 회접제 예땅 탄는 상대적인 데그 사운다워 그땀 특성 샤크 스타워 그땀 바 특거 허락줄이다리 니가 니 이렇게 동거 다줄이다리 직시한나 옛나 바쳐 드리 예지 땅내나 최사니 샤나 Jacobra Jacob work and Tendel Mauna, Carson Tirum Damon Kula Shuktana, Jacobra Jacob Guara, Tatsun Chilon, the Shungi on the Yena, Stigna Jacob to Hanjurk and Yamgil Jogun. I need no chess grave Titanena, the Momon Monsuk Tanchesiga, and the Kazirin, Jeff Kirti Yongun, Kasir Yongun, the So Tanchil, Champton Mayon, Tendel Mayon, Zurgum Mayon, Sandy Samgut. That's Sigjab Jashakan Dorsa, Galogjab Jenkin Zesta. Tendida Champion Sukun de Yongona, Zurgum at Henry, Zurgum at Henry, Zurgum Yokos Giona Yena, Kitchen Tambasu Cheseko, Shawa Legend of Samna, Tendis Tambos Yogo, Tendis Chicks of Samna, Zupi Sawa, Tango, Sekundada, Sixtiker Zuxon Jinjon of Uri, Rotokikan Karka Jon of Uri, Chenana Basura, Godor Nagachin Yundaya, Kunker Semak Chesoraya, Chachamanikati Tirayat, Ya Tusan Chenisiana. Yes, Tendel Sekunura, Zurgum Sekun, Dila Kantan Javnina, Yan Nirni took Tondak the Tina Yenara, Yan Tam Landin Yasatanzina, Nyoga Semamar and Check, Tarjibamar and Check, Mato Jiojeri, Yuna Yatikati, Zupa Singer Shondi Gungo said this one, Jimba Sidor Yodi, Tango said this one, Shakur Jelly Dedi, Yelgo, Seranam Jangoni, Zurgum the Yona, Tendel Tony Yena, Yonariet, Tarjivan Wimena, Stukjajanamara, Tisango, Stick of Zurgumina, Stick of Jardoyanamara. Oya tiftang da chhe dire ja thandil tambu gi yojun da sha ka chen mang gan dang chen dire tambu jerin chen no ba sta chen dire tambu gat ta zo pi sa wa tan sung na thandil tambu gi yojun da ngi ta ma oya hung gan chik ur la ma da ngi ka ru chi an dang gi ne da thag bur ta ul khawa kong ri jung dem so ni sha ne na qana hnga mu ra ni yoli lam cha mu ra ni yoli jo tha u khalung yodi jo mu kon thelung dan di kan sa man dang gi jo brat Yenanga so Tama Satang Senara, Tendaka Lakan Matura Dali, and I'm seeing Jetta Machala Yonas Yenu, Tamashika Kachakati, Magdunga Ramumbati, Tarmu Naran Dilakani, Tark Shaku Arga Jatin, Stigaloma, Tramanas, Yokara, Tatarimbi, Titan Sonanda Muskan, Samuel, said Jetain, Pashitilla.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데모 아망티아 로탄 아르흐바디 돌비 카리센 서
1: 가망지 판으로 왕들다 데비 가와 조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드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들아
2: 자성 TV 년근 조부 남바 참더니 남능 땅 함무 추니가 랑비 강중 초비르 세르구누가 랭니무흐 체남비 녜름데 고드시오비 총미 텐텐당 참비 뭔든시

야, 라드신 담제 형님이 나 청우시 저서 제초 정말 내모였나. 서시 담비 흔들어 몬다근 저크크 전이 다양 쇼 정말아 저 담마가 누게 히르케 제라 청청어때 저는 워클라 롱튼제 나 청스비가 칠 타통 렌스 능리 한던 좀송 나이나 렌스 능근 돈슨바 아친 너 저인

야, 디나 토마르 쪼보청청 청마그 가야는 그 공성 그 초안데 조시 용이 자키 몬든 시와 당 냠데 영아 지금 하르진네 데른 그 자바성인 그 나총시비 가츨 타통 린슨데 그 능든 쪼보청청 처레 모초즈간 도디즈게 주엘 야, 디나 데른 그 자바성인 그 나총시비 가츨 타통 린슨데 그 능아 아직은 하르진데 쪼보청청 처레 조기 드긴지 그 참바 당 티바 가르치 그 참바 르비 가르쿵 그 참바지 참바 청어슴 고득시 요래 Dina, tirin ka joki tiginjir ka chanpa chungmunda ka nunga. Tsongmur ka lungchang ka lansu ka nungni, yangche da zhubo chungchung su, gayaan nga gongsang ka lakshi sa kodibshi yonu ka shilin hemu njina. Tumir, thurijima chungchung, o dorshi tsorshi ka lungnu ka kolayang, au shi chung sirgo no lang hemu ndara. Demin tarung zhubo chungchung, shtanzi na huartin ka lungnu ka, ngaya shangchung se ne donglin hemu shi ka kodibshi yole. Tipa garchi ke chanpa chungmunda ke nang a, aji ke chubo chungchung chura, rumu wa kibjin mocha tege junti je shtamjil jigdang. Tili xin, shilin ke mangchula shtamjil li, chunga tang nechu xe ni shtamjil zi yin, chubo chungchung chura, nyamchul ye jo zhadigxi yu le. Rigbi karkung ke chanpa chungmunda ke nang a, chubo chungchung chura, jingka tang chukir, garama xe ni, rigba darwi, 저아싱 저아당 뜨가 한치니 영 참르거 징히거 희시고니 동리 저바당 젠라 드그물 쉐바나 참글제 샤추지 인세니 희샤 통신 모초샤제인 뜨가 한치니 데른 조기 드긴지르거 참바 청문 드그능니 아릉거 릉근 젠통원바암 영나 티바가르치거 참바 청문데그능니 니체르 가야능거 공성거 스카바 릉게스티노거 합시거 로티비난자거 영나 간바남치 응그니 고노거 응그징거 스탐질이난자거 스탐코이난자거 셰파이난자거 철라릉니치 아브싱노거 히브샤타 쪼보 청청처럼 냠질 샹드나 가르신다 린슨 타통근거 가브릉정 특거든 치그득슴 이르거슴데 나르가든 특거든 치그득슴 이르거슴든 찌거슬름라 페퍼 갈스시 린슨데근 돈슴바 아지 노르소근 가르신다 쪼보 청청치 가파라그이르

야나 총 두부처 대릉 조기 증진적 참바 총원다 그 뭔가 공내 아주 정말 냠게 법리지마 총총아 돌지 소치급 능노게 걸려 아우시 총설고 놀랭 해문데 뇽르 통치시 너래라 두부 총총 지터나잉 조기 증진적 참바 총원다 질리다 땅이 린슨 타통 거 값스 린슨 타통 거 글름니 아정가 능가 근전 통원 밤 영나 영 디슈가 가슈 요니 디슈가 섭중 예고니 메아 유칸가 두보 총총초 니타가 아탈릉 요나가 삼치라 망아요 지레라 그때 두보 총총치 아랑니지 글라라랭가 삼치더 뭐죠 나총시비 가츠크 린슨 데질다 당니 두보 총총초

야, 저번 총총 참마 그 삼루 통고 그때 영 나던데 특치즈가 육과스기 예 탑조가 탑히요나 저번 총총 치 린슨 타통 것 걸음라 카프탕 용브르 갈서시

Yana chung zhubu zho dina dashta yung chu na chung shibi rga tsu linsin daga chanba xinba rgbi karkung nanga shig ju yil. Derang rgbi karkung chanba chung daga nanga ajig zhubu chung chung chi ngipart hi gonu ga chanlik jinghi tungo shig shig ju yil. Derang ajig zhubu chung chung chu ngoshu shig ju ga chanlik jinghi kor ga khivsha inji na dongri jigba tang dgmul shiba na 참그치 샤슈치기 인세르고노게 히샤 통스기인 레 나충 주보서 동리 직반의 참그당 갈위 샤슈치기레 동리 잡지 미춘제 영제 업서종데 처튼게 참글 샤슈당 니춘 지바시 아르가니스 카르요바레 처튼게 참글 샤슈 인지나 덴직 송추보 드그니르 타제 차파쵸비 소이크달 트크쵸시기 바당 니춘 지바 인신 니참 제바다 특조제 기와레 스터튼드 롭드고알라 니그템에 빈 자적근게와 유엠스 게땡 갈와 암 스타와 마치비 니틀숑나 니프르트 디문시테 특조제 밤 양나 게르근땅 참득 속라 사우이리다 땅 이샬리 특조제 던지기 샴트 롭드고알트 스트제 메브레 어동리 잡이 담지지 셰퍼샤 Tanghla, ayang tsukha lagda bolu shi zungde. Shtaghla la jagchib shi ba na, shtaghla njoshur da. Chwe wumu ina nga akhi ga

0: 진짜 소린 저크 그 렌튼다가 곤젠 바즈기 농이 타니 대랑 가르트근 디르탕아 포마즈기 토인당 논달라 하청거 가기요 참마그 가스리나
1: 네
0: 바딘체 야 순이 대랑 그 담시 반다니가 그 단더 그 조이즈 그 견들린 조이 괜히 그 조이즈이나 저투부 참튼땅 조르디 참튼 겸청 참튼 지그 걸 체틀 야 순이 대랑 그 다들 그 고삼당 아쇼
2: 야 럭소 다 대랑 스톡컴 톰부르 가더라 라나 크창총 좀 사르막 나그럼 동좀 저릉 오모 산딥 사얀 체코 티오지 캉오고 마르치게 티마차 카블랑 거챘다 베르 맴모 기크탈오고 낙식세 티마차 캉오고 점르게 스탐도 여 남초거 므르게 티마차 가르탄가 타체게 고마탑코 호노랑 좀 지다디 크창마브좀 곰도 아르지 지다딤 키비랑 시그지 캄부랑 베르지 티프랩코 코카랑 자지 스탐도 여 남마 큰데 잡케랑다딤 타타출 좀 체카르당 아르당 타지 티그모총알레 야갈림 타지다디 크타카리 콘탕 크탐 크차사 카체르코도 콘탕 치가차사 마모 콘탕 야카차스 테코 로만 좀 시모 샤박탐 가산더니 대랑영 키아르마브 시르죠르 쪽쪽 화우크차나카 토브드그드기우 산디미즈그니 란줌거카르바 데르티카냐마자 카르노 라냔다자나 심삼비탕나즈르가 요 특토피탕 나들지가 요 징오 점찬타인 옛날 옛날이야 대랑냐르마치아 포사르티 잔다르 몬밥쇼카 딱다시기 쳔쇼고즈코 참 다크쳇쪽은 참튼 다란 참탕냐님 디슈그니 대랑아 지그산 수왑네 옛날이야 타타츠는 아르캅 수왑 극템 저르지 존너리 티 수왑카 차르르지 존너리 야 차르쳔 바야 사가자 렌즈 존너리 샤카이 제가 남사 티디 존너리 옛날 캅케니 차르캅 브르르카 카니 차르캅 그리 타타츠든 글리르히 능아 노런 잔지 이다디 심삼비르타니 울라마르 굼굼 이다디 어링 약스 드르젠 탕고즈 콘다디 흐서르 그벤 바브젠 드클라 가즈블랑 티롱 다디 대랑 쳇쪽은 참탄 데코 준디르타니 땅어 친남밤 주적 공군 남니 장나 고남만 비고 근드게 저거 로적 똥모 산티나 자라만 비르 근드게 저거 땅니 뭐까까람니가 까지다디 거르고 잔니가 잔지 티롱다디 쇼쿠아 쿠르툰 츠크지다디 나만 박샘데 샤그지 티롱다디 친남바 고위에 츠지다디 르중모 모 토지다디 나기르 아든도가 라기룽지 장아지 노점 센티미엔 옛날 옛날이야 시럭쳇 쪽은 참탄 데코 준댐촌의 손에 옛날 잠는 키비 럭식티디 데코 준나나 쳅지요 고디나 옛나 그쳇 쪽은 참튼 즈 토메르 융고나 마사타라 총산 밥구스 맘 투아다라 쪼르디단 더나바 탐체 수나니 참튼 담 턴디 냠는 즈 와요나 옛나 그쳇 쪽은 참튼 제코 준나 응냠식티 용다 요업 지티롱다 데크송 츠 디나 쪼코 돔츠 디미 잡고 요너리 옛나 옛날이야 딱 그쳇 쪽은 참튼 제코 준 댐촌의 손에 옛날이야 쉬러 렘바 치와 뜬다즈니 얼마째냐 쳇잡젠다즈 그쳇원니 디미고 어째 치와 아르군가 남잔다즈리야 딱땅 잡밤 타이금 촌잔다즈리야 듭샨나 츠케 야르케르체 쳇니프티나 스기글론 답짱마 니프톤 납톤근 디와가 예르잠나 즈리다라 다테르 냐르마치아 포사르 티흐템 머셰 카미 툼친티 아톤르 히템르티 카미 탕친흐티 에톤르 샤챠르첼로위 머셰 카미 와므르 도챠랄로위 머르톤 카미 와므르 옛나 타타츠 땅어툴르티케 제르구 타다즈브시다디 셈겐케르케 자쇼 탕아즈 땅다디 크서르느흐 찬니가가 르무즈브티다디 야춘거르 고춘즈브시켄케르케 샤가즈브티다디 땅아 합즈은 울루시츠보응아 약츠고니가 지금 샤쥬이다가 춘케르므조 우츠보응아 잔니가 지금 커르쥬이다즈 노점선티미엔 옛날 옛날이야 시럭치 쪽은 참튼스기 용고나 옛날 토그메르탐 오샤즈가 라니금 투아디나 쪽과 참선 디나니 판더가 가샤스다지다디 카이가 마스다지다디 참그자튼 거 워른데 옛날아 자거 납진 카서지다디 텔라시 모르잡틴 지키론다디 대가연거가 양거 저라야르 고브진 다수 옛날아 그치니가 알로가 니흐삼가 알로가 삼티론다디 디스타가탐 오샤즈가 냅잡 삼비 셈치그노 쇼치 다리 카냠나즈 가스타니 칼라가튼 첸라가 카튼체 이티론다 그치가 그치팅가니 판더가 가샤스다이다디 카이가 마스다이다디 소나 옛날 다소치 쪽은 참탄즈기 요노 마르타 마르던 그치고 자가나리스 템토니아라 럼투아다라 마트운디 템토노 소나 옛나 토메르 감바스 츠프그리다디 총아스 샴퉁 이치롱다디 따타모 샤즈가 간달로노스 그치 샤쿠나라 데 오야디 치롱다디 칼린 츠츠 이나 옛나 영치 쪽은 참탄즈고 준디 쇼가 마르던 그니 자가나리스 템토르 바찬 소니 머그다라 제캄 Tani qallam tamcha soyara ramba ramba yinjogo nur jamsan timidari. Shir shata sona yannari ya tirab nyerchig vichchogan cham timidga ton sona yannazir jiri. 다른 옛날아 림톰부 쳇토가나 요종 샘메모르 데모만 거르코니 데모르 쳇뜨가 럭힘 티에 거코니 삼노 부작스마 라피스에 아샤르코니 글라치 살라랍탄 거시 아냐니 퍼츠르 쳇뜨가 마룸초 아냐니 데미가 흔납추 자가코 요니 삽쳇다납탄 오니 삼도 침가 만납 깜범단데 추친가 람냐 캐르운데고 키아츠가 마틈니 샤미르가 담마자니 울라치니 이람쇼남 캄스무데코니 아브자얀두고 리바이스 자 콘치노 이람쇼남 캄스무데코니 스토맨두고 제

디토가 토나 데른 건 더지가 단좀 남바 토나 쇼고 디 한식가 잘음 소소나 인제나라 당아 가만 보면 그치 쓰고 있더라 나 가동 서기시 칸고 있더라 돌아라 나 도모 가스 톱게 요사 메크 데른 다 잘음 소소나 샤고 그러라 땅 의슈 다루게 의슈게 되게 스바 가포 뜨메 오케 땅크에 단신 잔들까와 나완디 땅나 아따 스바 땅 디안식 웨물 땅라 아므글 끈 도모게 아따 잔들 마임비 탑퉁 글레츠게 나스 땅 영나 와르킹 그 쳇데 고디게 오는 데 토건 데타 예토가 예그르라 가토가 차르르 디리 달리 셈신이게 영 토파 강강 마마 예코케 데엔 더지게 산게 나바 선게 나여 영 쳇르 그다 땅 시테 가스스 그나나 Re, tena gafsa tamuzika choni ta teringa nga chuga rambaga shu chandrin pharmaga ndandar nda ingina ta njigadil songziga. Tena tering shetuga tisula samtang shelke tangni nga si matata chandrin pharmaga ndandar nda ingina korba ngay sangur somge ingina. Gaftuk te yang chalam sosu na tatungla sanziga nangshinbi re kawashenga rikitan panchuk nambi ti tar tokir shepar gafsa shi tar chwakhi dela.

0: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대모 아망제 로당 아르바리 돌비 그리스엔 서르
1: 아망제 판으로 왕들다 대비 가와 조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드 잡이 스피인 차르크 톰친더라
2: 자성 TV 년근족분남바 참더니 남능땅 하무추니글랑비 강중초비글세르군우가랭니무흐 체남비 녜름더고지시오비 총미 텐덴당 참비 뭔든시

0: 조식 년이 용나 영 랑랑하게 초와즈나 초가 랑랑하게 그렇게 뒤쳐도 외치었자 초이 쪼는 거 탈라인 칸은 젠즈그라 카도 젠즈 때르마 탑징이와 메크다가 영치나바 사다스 등노데 야다니 따따 때릉글이 친디 참바 등부 도송께 제살랑 거 참반데 나식 주일
1: 담비 흐송 츠그레나 가든 로빈 덴큐께 람투욘
2: 담비 흐송 츠그레나 츠로아메비 올로르프게 쇼바욘
1: 담비 흐송 츠그레나 고브르카비 담미께 드체리욘
2: 담비 흐송 츠그레나 아리와 공위 화스므죠 르욘흥욘
1: 호수 키지흐샬릉

즈군나 지금 아주 장통거다 저 하라티송나 지금 만나는 전자 녀들까 너무 딱더모 대노 답거다 닝게 디그 창터주 낭제인 리그네터주 낭제인지나 어 통수도 뭐지 대전다 근점 정크가 창터 아 창적당 지금에다 창터 당모인 하라티송나 창터 지금 정크인 독직 지금 정희치니 그렇게 담은 창터 전부터 인지나 근창터 전부터 통리다조 아 다조 진된거 쫓다 일리 통나데 쫓아데 요나 말다 쫓아데 요나르 지금 직도 있는 답고 그지 통나 말이 다 인지금은 지금 적금라 디나가지고 적거적이 되게 다 통그리 대당아당이 공리시했고 누구 청통치고 청마 아 다다 그 자식이나 고조피스코노 아 요랑아 쟁고 어디나 통교다 워크 그냥 찾으게 지르고는 네 마시가 대당나다 그 어다 청포르다 쟁고나 통나다 요니게 종이다나 로화근게 종이다나다 디소 첨문거나라다 추청다 산디글고나 말 아 담티에서 로화그 종이다나 로화그 쪼카가 아 다다 그 청다 마르통가지 대당나다 그 청그 조안전조니 어 담모레지 그거다 그 그니다 담모스 다시그리 대존이 따다가 시진이 다 납숙바가 통고노다 위스키스콘들이 위스키스콘노다 따다가 청가 따다가 능가 아 청체지게 토너시 아 따뜻잼부터 따쳐드려야 된다 저렇게 조건데 요너시 타나디 흥가 흥죽거라 조기와리 에스기와리 흥죽다 냐등 아 흥죽다 가거라 조기와리 에스 되게 따 청도 하체츠 청 아마루지 아 대단하다 따가 시제반디 저탕카주 르그니 능니 다 아주 워크탈리 청직주 청주할리 도모당마다 감사요서리 되게다 저속대 야르지 송고 송고다 청통고노다 마르지크첼리 데이크레 되게다 다그 그지 청통고노 청근영아 아르코호스크레 어다 아르코호 통고다스도나 직직니 마르바츠그 닝예 연된 요니 토수 톱 요니 직직다 저스고너레 직 자름주 토니 어 도모가 저총능니 청도게 통금하랬다 따공리셨고 근청도 저아리 돌리 지금 통고노마도 망아 통노마 따 망아 통고노들까 랑랑한 거 초금하습니다 녀근하나 녀오까 대당하다 녀지 지금 말아봤어 그래 대당나 대랑 초구여서 청 통고노 청 망아 통고노 따디가 리기때나 따디가 하가송 낸젠루실아 따가다 청자즈리 가나따란 젠지자문인가 디기따 세르키리야 되게 다 청도 따가 능나 청체 토누 답거다 능아 딸 형이 되게 통그래 딸 형이 통나다 능그 청체도 냠조가 처제망하고 조가 어 되게 통수 떠먹으리 대안전이다 실제바거다 청통군은 왈가스군들이 아 왈가스군은 따다 처리해서나 따다가 어려서가 통주 녀커가 능니 청 아들가 통근고 어려서군요리 아 따 어려서가 녀가 녀가 리톱치너리 아 따다가 사마망아산이 청망아 통니 대전이 그게와 그 사 직사기니 누다고다 청도 감사 통니 도모즈르 따닥시가 당마 공내셰고노 위스키스고노 데티나라츠게자 아 따다가 청셋도 토니 아 그게 도모스리 아야 되게 따다가 셔진이에서 당상 청달고노 점선 도모즈르 따 청도 리리 아 맨첸나라 모초요 디캅스란 돌디리 셰주셰치르타 단단히 청디 치산이 지금 맙신나치랜다 영지 셰사문 주니 도모스리 대당나다 청디 녀가 아지 청스고노는데다 자망 따버즈가 고기와 아다 당성이나다가 치다가 내청 크로 고고는 말 대당다 위성사가 그저 랑가다다가 내청다 통조가 르소 노답가다다가 청다 예와가르주체다다가 아르그지다 다가 안녕다 되겠다고요 아리다라다 녕다 인제나다다가 안디 케와르가가 셰파당이 송나츠레즈나다 안디 셔크니 서치그너레스키요 아 잉케크능니 차라다 릉니토모레시 레다라다 잉케크 타크르즈다가 서치그니 도무즈마리 다주 당상 중동스코노 아 다다근 이라키타와 아 덴조니타 알라포타와 어단도모 중동게 자크브타니 아 다청근영아 알코호스 진단다데 아다등 르근다이니 도모근 형도 꾸요너레스 되게다다가 납숙바다 인치시에너가가 알코호스 어다 녕도 되게 토너레스 대단하다 아주 위성완도 동마르크 다다가 납숙 아주 라뜨니 야라 다다가 납숙 다 공리셰꾸노 야급다르칸 자와요니 토숙찬이 자그라 트니니 도모이노 답거다 아르그스꾸노 드케다다가 서치그니 인소크 아 도모즈레 대단하다 다가 엔케크 인제나다 공닝이셰꾸노 그다가 근성 야크크 홍지 홍지그지셰꾸노 어떠 잼부티냐 와인스크 다 와인스꾸노 홍지 크루 말이 아근점 마루가 청아라 와인스 그래 아근점 장크가 청근영아라 와인스 그래 아 저거 찬이 근청근영아 와인더스 그래 아야 대단하다 디한천이다 청치 통부쟁구 띠영아 위스키스 그래 대단하다 그저 청 저근영아 아 알코올스 그래
다 알코올 지리타조 처리해서나 청아라 구그르데 다 주 처리해서나 다 능가 청질라 구그리야 아 야스케끄티 청치거 제그냥아 이촌지지르고 어 이촌스고노 주드 디쳇데 요메 데타기 요네레스기요 데당나다 당성실 진네인지나 아 와인 세르커리 드링킹 세르커리 레커 양 세르커리 보토 양 세르커리 스피릿 양 세르커리 다 청아다 냥 남아나 소요 되게 다 청거르니 혹시 그 딸이 오늘 있잖아 다 당성 아 청와급에 다 그 통

야, 덴로니 청 요게 송나 로 니흐 담바 마윈나 청 종거 말이. 아, 조다가 총라능아 송에 청 요걸 타조 네가 조 옛남나 조다가 아니 토통럭 치라티다던 조로 니흐 외요 까메 그때다 타마토디 청 통거 좋고 말이. 되게 다 청가 너빠 삽진우 대가라 총기 와리. 아, 때에 떠나다 야기 인제 나다 청근영아 저스코노 다들이 단대 인제스 그 그치 저스코노가 야가 청근 다가 이긴데 인제스 그 동마 아다 그치 자 구원스코노다 아 그저 인제나 야가 로지가 땅니다 아틀 그 이기 응아시오 리백 다가 파글라 카티조노 텐스큐어 티나나다 다가 저스코노 이긴데 요시 아디 마츠피 청 야주가 다가 아 럭츤다 와급에 잠릉 용조나 요요사르데 아 다가 종군다 아터그치 아히엔스큐어 아 데브진다 주 원나라다들이 오크소르크 로르지나나라다가 청가 방마가 다근 접시에 로르지나 요가지 테나다나 방마요나 나다다 청적당노가 흔히다 희가지 아 청적지구가 방마다즈나 말도 방마 크레요는 말 테노다고다 다가 청도 아 로지 텔리송 다 나무니요니 그렇게 도무지인고 대단하다 다그 청대 섬제스 그 어다 다그 청대 적지고 저던 거다 저르라 흥똑니가 쪼리 아 따다 찌르랑 그저기 다 그 찌루다 통기와르다 나무이나 찌루다 통기와르 때다 아직니 아주 잔르란 듯다리다 네게 딱셰리 송나다 능나 어다 다그 청거 질스고노 이촌스고노 어다 진저다 그지 예송다 땅다 땡케요 대단한 당성다 청근 영커즈난자 청처즈난자 다다시 꾸누고 이촌스 꾸누고 쳇대디다 땅에 다다가 청거 가츠다 새끼와 대단하다 가츠다 다다가 이촌스 꾸누 청처즈 꾸누 대디다 땅에 다 자차가 처음 승거 아 대다기와 아 되게 다다가 저땅에 있는 아주 다가 아 단녀가 통나 축누고 다 당성 아주 청거 대인제즈 그 다다가 또 접쳤전 또 안압쳤전 다디나 남아나 소요가 대당하다 뜨잼부터 지게서 다 청치 토누쟁구 인스기요 다가 청 아주 녀가 통나 축누고 가르쳤다 아 다다가 또 득쳐 영나다가 디는 거 가르쳤다 야차가 다 득쳤어 그네 어야 다 당성 다가 야이끝 디나나 두 두지 이렇게 뒤져버려 찾다모자 다다가 야이끝 양다가 이렇게 져버려 대주 오스케끝 다가 찰나무 전반전주 다들이 인주 체질에 떠나다 청근능나라 다다가 쳐득득 쳐디 능나다 청실 그 야차가 득쳤었는데 전부다 녀가 통나 만놀스기요 다홍우가 그 다다 좋아스기요 아 대전이 다가 아 청칠다 다가 저게서 지 또 직제티 나라 저게서 돈이 뜨모라 양청 라라그능나 요스기요 아 다다 청 젠다 돈나지나 다 시그다 사우히지 아 헌적제나 청아 아틀그 가니 뜨모이나 어다 청거 도다 아마무 쟁구도 돈난도 금액금 아 그게 좋아대 용금액까지 어다 다가 비치고 통고는 된다 뜨모이나 다가 또 아틀그 마금 되게 다 다가 제 공리시에 군누가 아다 다가 근점 그 청전분데 있고라 도지가 마무라 되게 다 당성 아주 청거 돈지 있고 또 청막이 다 다가 담비글라가 또 처무진이라가 뒤져 아 근청도 주인진나 근청 가루쟁고 거즈가 또 섬담음티 오는 말이 아 되게 다 청대 아틀 그 가당나 아 당성 꼼치가 능아라 청시죠 되게 다 다가 실제니 당성 다가 아 디 고청 다 피직스고노 고청 잠보디 능니 다가 아주 즈카즈게 요까지 대당나 다 다가 아 녀라라 당성 아 청대 통문이니 내가 그게 청대양 야키샤나 고미 고니 양타모양 요까지 대당나 뜨잠비티 통마트위 대나 그게 다 다가 청대양 통난도 조안양난도 뜨잠보데 어다 어청쟁구띠는가 청치 쯔게즈래 요그 마저게 청치 그 특연스 진래라 더모래 요그 어떻게 다 당성와 그다 총알가 그 녀탐칠라 돌무자 요그 쳇다 나만아 초소그 요아리 아 디안치니 따다가 청근능나 야차그 다가 던치 동아기 연치나 따치래다 녀가 통년는 말이 딱 시그 상주거든 아 따다지 아만치글아까 구원노 지그진스코노 어따들이 다 청치들이 대당나 디다다가 조단디 득세이 줄라스과다 득하게 있고가 대노다고다 아주 저땅가 청 통주디 득세이 톱가 메누 점선아 그거는가 청치거와 그 쳇다다가 도무즈가 통기와말 그게 다 청치다 찾으려다다 그거 아 손보니 도누금 버차다 탐치거다 아 찾고나 저우지인사리다
그건 버차도 있고 센족살이 되게 다다가 저 로콜라가나 차선요노 아다다가 선버다 저 저군 시준요노 잠부터가 아 창식가 그 지대 등다 성마가 군조노라 아다 그 창식가 그 소키요사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레 조부남바 디다타 체직 달롱나위 시등 차충무가 가튼튼 전지 만드는 찬지 공후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신잔들 하스카바 가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야데나 신인 잔들아 시킨지나 데릉근 잔시 응스타가 선바모 소싱 잔크니 톰비 글로와 컨트롤 자등 골군 잔크니 톰비 얼마 그르르마니가레 정메가

알랑 인강 마스터스가 고용하래디 나만한다고 너디 친부스가 고용하래니까다나이는고 알랑 아르곤당아 채나스가 고용하래셈근드나이는고 존주마 타브소 고용하래 지득그셔이는고

0: 소문 워스클 온천
1: 소문 워스클 온천
2: 사랑길 양주
3: 디촐 녀르스므니 디촐 녀르스므 땅 가르마 냠니 워 디친나 세리 렌츠 나스톤지인 냠크남바 소르므나 장주 년층 칸 워스클 온천치 년서위 렌츠나 권다 땅차르송 77년부터 과정치
1: 다는 베이징지 디초도 얻는 인
4: 남옥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격 룽친 레군기의 회계 진남기

0: 河北街给三十铁大都解决，俺都写了票送，铁大接不进，退路讲接头的轻松些解决不是。义乌塘把他建立起几个学生预备，安徽天长重建图，起初给全县所所着铁的团结些解决。所这经过我张东去，俺所养义乌从所兄弟团结铁大给罗子些个人，义乌以全国级不谈，俺最连累几个月。
1: 俺最所在，你长期准备干啥子么啦？电价给连续顾客扩展几年，控制永不忙都签约解决。北宋错别俺对历史的年，他借义乌从所穷者一重任，改用给团练区给他就一批给了相对学堂，团练这大给改用给开列正中堂，其穷者趁一节教堂团练说吧，吃松多年的集体签约。中国基础政治行听着中国新旧所以所长宣布宋玉红给。
0: 罗尼修学生认为，义乌以团练团重建重新级金融系统建立，解决了全国解决他用钱的团练这套重新打三环加速建设等于重建团重新严重批给东区人，中国南北铁路线给国营给浪迹行。满足解决初级习近平给组团开展的共团作为最松的前提，重建团重建建设不谈，重新运用的他的用法解决了全国级工地动工。
2: 重新集团的工牌团级别协助所一体，军团按需加快团，团工及领地来协助吧。开展团练工牌团团，重建团重新给连续了管理些吧，让人所需团员团别，团目就给人不垂直协会些就业不是。第二个呢，比完了是，杨塘北西江车站到做不团，老林大路外六中六十八村，从我新进司令冲起了去。 六七的九十五啦，西京图各地的呢，孟宗基在这计划他刚一计划，什么这计划，如果计划这个那天，他就也不见呢。杨塘边西江车站到做不通，老林大路外，三六张多摊，吃酒的张多，三米七八，休息当又不是。从我心里去，西京去，他是唐伯的狗呢，今朝日日的，怎么吃酒，运用吃汤。孟宗基在这计划他刚一计划，什么这计划，如果计划这个那天了今年，三家都连接不通。
3: 团山这的心虽住千年，这地图过于不是。亏穷人不觉得久了，看用来固定到他对呢。重路亏文亭桑兰溪地块给干，他路觉得久给来着就做不是。因为呀，孟祖明用时期，二准三千亏穷给三千块钱送回，两块九个地，工作了刚硬收回，两天都缺了月饼，连着下月，地块等我去，你就去到穷外去。
2: 二准去三区月色冲冲去，就是七百人。你这么多，各车两块九十四角了，听说几年？孟左南去，卡住轨道一个月，收着签约。头痛，组织参不谈，二准连空送去，就是去休息六十多角了，就叫车过几年。亏空去，平面六百三十，地址谈，票据单又不谈，两块九十，加起了单呢。第二，两块九年永远的是六九九十。
3: 文婷桑林地块去对马王志国一，各不干我去，冷水土冷库上的养殖个面，我做我呢，生产全部多。地块去听说七百几，我做第个二冷库下掉了轻松。刚一月半两天呀，他就突然说，谢绝不是。老蒋老师表示，从我心里去，当做了爹呢，就是有次这么牛头种牛的球球西边，来给这些你这些年，忙做去连着七百两条的命呢。
2: 江边九镇修建七八塘，日积不拆卸的七八，永安苏德国中年的七七八是。明儿，全同秩序区中央塘，处置初段中年七八塘，套取七千，解决各处可处三年。杜松托他们老大七八是。从我心情司令重回，做做不一不找选拔孙新去，我去积极布局前进平去，杨塘边西江车站到做不塘。
3: 老林大路过了去，那么些开心，老大顶上七八塘，点给你去，他就真心给团年了，可我阿路为舍不连吧。宋江你，他就都偷把七八，老蒋老子他，电话来听，你们这什么些钱呢？老蒋给充这天，迷茫给企图，谁讲钱这对不他？我住了点呢，谁讲钱这对边，吃酒他，偏这是有玩机会，轻松又不是。
0: 第二个问题别问你去。 罗氏比城西三十九年工吧，他留罗对图，让给农村用户电表硬盘话谈，满足所做内结婚了，给来牛顿穷约，他留罗对图，给用给鸡蛋级别文字用户过了通讯了，基本日子，接动加密十几十段新媒体推送了，感谢西餐团拍了去。 노르세비게즈스스장쉔바 무진뉴송기진다자제개적구주코튼사송파르유지송유버시 계용기 동구 계획본 조회는 지소 계속한 내수기 동구 고로 통주로 니치 촉동 송기 촉취 심바티 퇴송리 계속 듄사 초발유 최대 대당기 동구 고로 통주로 직진 예동 개당 구축 고지 심바티 퇴송리 계속 주사 개발유 노르세비 운지 시스장 쉔바 당사 후이 로드토 계급기 특주 링게 개신 등교라 군디 동화타 망소 계량타 렉소 동화
3: 今天天气秋天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 법규내 개우에 조람 친부 종종 청교로 구지다니 개급기 초두 랑수 짐주차위에 종주소진체 다디 개주급주 거지니 개주급주 광업할 토르동교무시 니도 숨주로 립급 지리 특기의 예매기 짐주 멍시 지구 사지타 정시 직도진 기교로구 랑린들교무시 총세규 슝란 지리 특응업주 서토 결소타 뒤송수 대접진기 총기는 무큐기 초두 짐준 긴지 말아 뒤장다니 계지 정신기 초두 짐주 디웨 총기는 이수타 개용 정신기 초두 짐주 디웨 총기를 기조 경료로 준교무시 총길 소어를 추수진한 뛰어내니 리공 리비에 책임 준비 민보를 기켰지 결제 등주 대응을 쓴바타 신터통 남아 무지 긴진기 高주타 강내 수요의 저주비니 롱아 유튜브 피지니 소진기 대체조 측도라삼다 구디다니 남아 무지 긴진기 뉴바치로 동교를 전해 적용시
1: 대글레군의 배분에서 설교와 예찰 공소 제비 개용기 낙세타 저탄기 전세레든 손대통리 제도 중으로 지나 롱아센기 차르크 주십시베싱 랑게기 낙례 첸제 야르튼기 리기 뷔세 게제 축주 제니 심바타 문바치나 롱아센기 차르크 종업베싱 게제 축주 제앙아 심바 체규시 서르괴베 유용외수 싱주 짐드기 케주 치슈싱니 기타 남바 임바타 대낭 네뷔뉴스 곡주 대주베 직세유라 뉴주사베 서로 주고로 양 유여바통규 중난 낙례 첸제 롭진 호난싱진 낙례 직세 수준 낙제 심주 대내 예주진 려카이 계시 낙례 주시에다 낙례 낙제니 요만 요와타 주유로 주와 류약과서 이래게 루지수 편수의 냠제 도바이나 공배 하장 격부 용교 리지 원전나와시 녀람로시진 청숨 곡수 낙제 세리다 되베고니에 원장 진도 교환니에 신리 농규 낙제 조준 지배와라 전세기 뇌제 튼바 강사로 동교유 변화 신신 하시에기 농대 제시 낙제기 뷰제다 편제 토로 동회주 제시 진표 女秀抗御短信得不 원안신진 낙례 세례 강도 예배 농대의 최신 라와니 낙자 직제 다 신

0: 주크 대단 접치 튼레 피게 낭숙디 튼기 니르공기 규짐 레소동화타 뉴급에 주기 레추 치르동화 탑스 뒤에 70 70라 잠데 제부소키 캡코 나주교시 피게 전에 도 조교니 튼공 고지타 냠레 냠주 지발 구자 지불리에 게르키 키벤코 나랑암티 라제키 가게 침부소타 라제키 키상 게르추 치메롱와티시 군편 콩양 집니 니탑증누키 레리싱키 뉴버페와르 집탕 사드야튼라 구디당티 징뉴피케키 춤제키 게급카키 미만라 펜버토버 제규티 시제주토 콜레지피 된자 최고나 튜모탕 촉투 냠레 군투제기 된자다화 타이콩제티 미탑증뉴소 사탈 첸제 캡콘키 된자 최고나 중능급티 민원배 된자키 년컨원고타 토담 순진 제구이퍼 카세 등유부시 메탑진뉴레튼패 년컨나솔러 게삼레조외 캐주된휴 비입기 추낭타 정시균처 뇌유체진규비소 원세퇴배낭튼타 락제춘진미토패 원미년거소니 미시용러제패 젠론시시 Lagze sapie nyenke dun tu, sebeb chepsi te, gier sim yu mi rung watang. Kursi ngan sun ki, samlo dong mi rung xin. Gekab ka ki, jirim tim su tang, lagze tashib zi lin. Nyenke nguan te, che dom da lin so, kab gong ki biri nyam le le, xiong nung gip ti. Tu mong ki, nguan zin gekab den pe, ju gong zhum zi tang. Zi xi, cien dian cha gu che ci, xin le, mi tab rin nu ki, dian cha ta se, dian tu dong tu. Kolejipu sibe chukun na, zemlin ki sibe namang jinsin le zinjo tang, mi zhi yong ki tuimu ki rintang tarpi, sibe gyunzin tang, sardu le tongqin, giji mi chu rinni ki biri nyamli le xiong nun jie gya gui pi chukudun yubshi. Mi tab rinni pigi tang, gui ju jipar, zemlin ki sibe namang jinsin tang, gikab ki rinni ki miksi jinsin le le gyun tang, nui zi dong mi runghuar. 人内军人汤松中了规定动物汤人内来给为别人汤接到十多动物这三十多个人我去过米特人内批给了西北汤人汤起大当人就有不汤便就是批偏这款呢七十松体米特人内团子开给我三百七米电开七个米电来到底接着汤人内给修给了九度三十七不汤 米特人女来自旧开不起帖西边民主委员三级汤丁开起手切的动物汤西边民主委员别的汤平存接近进口规定当帖上人起开去电不汤推木起开去月片西边苦秀给生气苦可乐是皮就用起车滚汤当王长年汤给及停票充满人流没早晚进步 자주키端초제地位独西图送于不贴可乐是皮米特人女居共贴自送修改片人当期端초西时充满人路我们老林达时贴给客户其中堂拆线宇宙接给一万米几盘三马可乐是皮米特人女居共拿展演期修别忘记于不是
1: 계지지지망부시키캡자체피망투딱제령원발신나중크계지토키송년균투리소침부탕콜레지피가신지체댐병앙파유시중구딩히가위버지토교신유지부탕중구니르기초부탕삼시치개피냠례적도인세부 中国尼修建七十点片可乐是片列团南修建银色不所期定教列中国南片停车间期昆德萨巴比巴塘顿帖中国人列塘冷落清真所期江苏温塞退步接入进不塘一顿顺我塘借把微博魁把微博接期中国松片你日新民心所定色不所行学中国人人等十七天 七个期日记期间各期期，况且闽南期中国以往中秋就有不是，中国国营业堂、三六期中这期，改革堂、闽南体外文化偏不准确，埃弗瑞克参日港期院士堂、中国苏军港期七公院士，中国新列参日港改革新旧港期土人路之火，达克拉期。
0: 중코로 사르기 철업주 화 콜레지피 토난 침부지피티 자세 장축부 지켄 게튼 추미점린러 게차주부타 추구 예지 라제 덴피 미탑링누키 미시 게지 짐솔러 덴파 로만 게차르키 7인중제 대소 람롱 중원라서 조크 저거사피 첸제 사르지타 튜레 부교키 고급 텐진제티 첸제 사르타 튜레 사르 냠제 딩섭체교 꾸디당회 뷰사르 튜게 뉴쇼 균체 미바튼티 콜레시 뷰피겔라 순쇼 사브네바타 꾸쇼 사르퍼 균튜 내규제 송바타 다클라히 중국 미터브링 뉴기 비입 체제라 매도 망보세바타 야수게바다 피게 진부티톤니 중국 첸제 스타드 뉴퍼 균퇴가 체르 진봉을 휘 잠린 시제 다왕전주기 캡자 제피 지루니 동이 주쟁을 휘 콜레지 피 스타드 듄창 년수 레원 바싱나 콜레지 피 스타드 듄창 키 펑짐나 중국 앙주베나 통마스 유바마세 콜레지뷰 렉체가 이 스타트 듀소 니슈 접시키 스타트 듀소 지체 장보르망 수키 변조 디지직토 교류제 손토 콩키 니웨로 제신 중크 뷰사 튠게 뉴쇼 경유르 베게 당티 장딘 스타트 뉴퍼 초요네 저로다 휴 솔레 추미타 링뉴 수트 미탑 링뉴 뉴그 사비에 랑코스 캬공스 중크 스타트 총제 균튜앙 튜바마세 라세 제적의 캠나 주교 동료를 꾸디단 후에 튜앙게 치세 원세 튜브 치료 진파탕 변조 진료 젠탕 장도 젠러 조교를 용화 꾸디단 후에 송유부시 다구라키 중크 첸제 사투키 네튜키 뚜앤초탕 말라 꾸디러 낭진지기 휴 신뢰 캬공러 차수인너 중크 체두 주교 쇠수탕 경우 순수 락제 폐주려 꾸디당후에 튜엔도탕 뷰리 도고지키 나그사부카지 튜엔유시 튜엔기 지배신 장가르 빈뚜엔족된탕 지신송경키 미미 남주소 진우지체 경유르케대당티 신뢰 튜엔기 내민젠탕 전세젠토 교교 꾸디당유시 튜엔기 라제티 조크 준중아 신추젠부탕 내부뇌체 원고 춘진체교 탈비당티 신뢰 튜엔게티 대외 뉴콩준중타 코류 저튜용교로 꾸디당휴 좀제 대달리에 신뢰 튜엔게치체 토로 침부마세 남시균도러 카대조부타 조리된자 겐린치파 류기척배락제키 대거로 코듄체교 중크 순수리지계진키 더통정시체모타 미탑진류락제키 순수 규림탕 낭진체티 코류청시탕 시규총총키 체진탕 송제체티 로도키 내민균진이집탕 시규총총키 원바 문교류용활체티 로도키 링류주규 순수 티외천시탕 툴라 편제치워용활체규 락제제트티지키 경유르 신뢰 튜엔기 지도피에 콜레지피 로조기 급신다키 제실진진휴 现在 사르기 균체미발 튜레 사바탕 비이 사바 군류 사바체 균체미발 중토주부탕 계급기 콜레지피 전수차구의 최토 순수 균총제규제탕 콩키 콜레지피 现在 사르 냠레 나주겐탕 구디동켄 계진시긴패 中区 콜레지피 로조기 급신탕 现在 사르 캬콩키 别지 냠레러 흉눈격교 도다발송토 통진체부탕 중크 고예냠례 타경체티 계지개왕 대외망화 중크로 롭종탕 비리체티 젠제 사투기 중재례 계급탕 미망 대외망화 편버토버 지신휴지 송토 롱아첸 주영업여신 랑개키 계지토 젠제 뉴버 치수된피 가구 더구 토담름루말라 뉴쇼유구준티 고예냠례러 대외더드중기인부시 가구지급수히 겐구르후에 계세지급칸 생거수중등탄키 지지인이중인인속피 고속단리피 롱아첸주영업피 주퇴소위 생거루용자총토 접탄신배토 롱아첸주영업피 투급신 장계키 계지토 젠수뉴버치수된피 가구더구토담름루말라 뉴쇼유구주티 대외 덥디외고니 고예냠례러 구디동교시에 지송토 罗德托,让给其七座总统其七东塔,南人七次,推送当都呢,改革就住塔,成穷古帕瓦塔,七东七次,改革就松塔,成穷西帕瓦。南人七次,改革你学生一塔,成穷季节帕瓦西。长波塔,不再一个,托地塔,三对塔,讲多了就破。 比如南京塔，比如其他，从东去绕到金门途中的这些，偏见南北人有些。各国几个主席关心苏美军去，中国龙岩县呐，各国体委特别的国土当时许多年，其中从东比赛到外边的国土当时许多年，其中从东比赛到外边的国地东区沿线，我这些有些。苏美军去，安全安置他，东去人心去，德国土当东区这些。 各国德国土当区浪子体，克莱克七十多人进团子去团结他，扩展这大区，个人追逐体。那么，俺们这去进修江边冷路去，各国追特给克七十多东西去。人类各国人不是去告诉当地，你东送就落里个，感觉国家人去各国人类这些这些规矩这些，克莱他。
1: 盲错，感染没把各国来主体，各能投各路外界的银线送一不是。各国几个主席关键宣布，王俊凯，你为了学生，信托车厘子年，信托榴莲盘，快乐支票，玻璃微缩，体外盲盒，面色是全面镜头裂片，中国龙岩银呐，在这边快乐支票，玻璃棕色，体外盲盒，龙去投票这一集团。
0: 空气第六年松，该刻短剧短歌曲，新历史节团在那刻，你给出去这些，南京出对这些。俺随电价给连接边，我追加干活。新历史节团在刻，南阳当街出对刻，古镇，军前面板，历史东西去。从镇东面变着了，该表兄弟集体，在随你国所，南京在军委在刻，是不是写特历史当地？
1: 考了支票，团在三坡，长沙的考了支部堂，团员们团团团别集体参加演习，送一不是。一人研究起，年前年岁别玩儿是不赢的，一人拆解本地，还得某人毕业中央几个部门年底，开始而且一人去蒙西直接去解决了命题，解决别次，一人去拆解多少去。
0: 预想是过去多农民区东干过几个马赛，是过去多农民区人群虽然陆续变着去蒙西直接接了当地东区沿线些一不是，一人伊斯兰吹奏起吹片，开了北部去粘贴，霍尔木齐凑过去，推北蒙州工去南边，那是用米西集团，工去蒙州提内陆军前还将三不引贴。
1: 杨能米仓满月不谈，杨能苏谈康熙里亚面，开始一人去四国土月片，多农民吃东西的不吃菜，给客平的客家，多农民吃东西的不吃菜，开始一人去电价给连么多菜，四国能亏开，蒙西直接康熙人说，电价用米西不谈，而人们不明白那句话，霍尔木齐做个新年电价用途解决又不是。
0: 而在总统特朗普去，一人去霍尔木齐凑过头，出现了免得改天时。而且一人去三百行，杨能罗康西了百多几百行，杨能再多东区时，台南德黑兰重庆能归他提醒，他过去直接的是最缺解决多，台空气宁静呐，特朗普去，特同二人一人去。
2: 高山三沃区人多之贵了，感觉当地东西级开不着接下。地摊里，客人去睡觉的地域。巴西港给这年安大的设备呢，就是团圆塔、西皮的给车站三不通突变，落地不难瞧。
3: 前五队长吧，擦糖啊，这牛仔们就比呢，地摊里也偏到越是。
4: 地摊里，客人去西部多远？西拉区别几里啊？恐怕加百米呢，车站落地用途个是。
5: 那个都得咱把干活的兄弟呢，吕军员外卖菜，看到呀，啷个人改变那些来越多个的单？
6: 地摊里，客人去吃哪样？
7: 看你一碗吃呢，通过人家的偏食当头。
6: 结果吃吃，龙珠样式吃呢，地摊了偏多千不要些。
8: 地摊里，对摊那么贵都托人吃贵别，千万小心。
9: 吕军给干了，我讲给军心给，地沟给苦了，哪里来一样都住着？
10: 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过去。